뿌리 꾀꼬리 볼록병아리 개똥지 바귀 기러기 큰뿌리 제비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버들 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팔색 조개두루미 바위종다리 삼계개리 흰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봉눈이 붉게 참에 엄독수

0: 짠이다. 예.
1: 싸게
0: 뜨면나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 예.
1: 짠이다.
0: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Yeah, now everybody turn it up now. Now look here, we gon' make it mellow for you now.